0: 쨍쨍. 노아! 인사는 엠뷰크 프로그램의 최전 보급 다음에.
1: 인사는 엠뷰크 프로그램의
0: 에벤트.
1: 네임이셔.
0: 주북 마카르나 EMMK 다음에. 아르틱 리케게트 사이스인데 헬켄스 초복박하나 이해비리잭 초죽발 아주카우미잭 안내다리오로우미잭 다음에
1: 리케게트메
0: 에벳 리키는 스파게티 예메마키네스
1: 돌반 소림 리키는 리키스 스파게티는데 게티스
0: 나야네디비
1: 반대세이든 뽀마즈다디나 마
0: 게린 마카름 인산느 비다땐 나하 쿠르타라람 로봇 콜. 맞갑. 차탈. 이제 oldu. 마카네 알림. Bismillahirrahmanirrahim. Maşallah, pek lezzetli olmuş. İcat harika.
2: Oha, dayıcım bu hızlı.